히자 히자 히자 우레군 너기 반대 어자 이게 어저만 못해 어베네 온돈도 어베네 온돈비 어베네 온게 아마 어베네 어가유로 어간고비 어베네 온게 아마 온빼도 온자라라 무지든다 이쪽 꺼져고 어시오나 꺼져고 어시오나 어시오나 오늘 저만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 괴마